0: 어느새 주변을 보니 눈빛으로 우릴 초대하고 있어 파도 소리 따라 걷다 보면 발자국 남지만 돌아보면 보이는 건 추억이야.
1: 저녁의 찬바람이 흘러 내 이마에 닿을 때 날 어딘가로 데려다 주네. 이 공기마저 도와주는 듯해.